0: understanding or lack of willingness to probe beyond a certain level. So this falls into more accurately characterize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r lack of reflectiveness.
1: 다들 이 쇼데 물토고 와서 숨바 물토고니 최참제 규든데 보면 매바 대사다 매바 따와 대스 다 로더르샤 다 예 즉 주지 땅한 거네 야 말해 센 다시 로더 봐 예 최참제 규든데 보면 매바 대스 세지를 깨베 최참제 루부르도 깨라 깨바 달라스 된전에 따와 대 타차바 따와 오스 스르다 되게 아니 체다라샤 다 근데 김재로 쉴 거였지 다 모두 양말바라 다 겨왕은 지금 민정에 레전드 민정에 다 왔던들이 패지 인사해
0: And then the third standpoint is the nihilists and this is definitely a philosophical standpoint in the sense that we understand so the text reads the nihilists view all phenomena to be devoid of cause and effects and maintain all elements of existence that have come about in this one life as having done so accidentally and thus they uphold nihilism so this refers to philosophical schools such as the Indian Charvaka school where it's not a matter of lack of understanding or where it's not a matter of a willingness to be reflective but rather here is an active persuasion of rejecting any long-term causality to events but rather through using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asoning the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 elements of our existence that are that come about in this life come about randomly and accidentally with no underlying cause, deeper causes. And so in this way, they uphold a form of nihilism. And this is definitel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an erroneous standpoint, an erroneous view.
1: Hmm. 자상하다 말한 저 제 다친 것이다 드주자는 게 파샤 센 드거 안에 아니 몽구지 패지 다 친구부 여태 짱짱리야 다 이 거서 롯데지 뭐부 여태 친 소소 무다 아니 지 뭐부 친구부 튕기 여제 디디 상나 아니 땅도 대화로 준 거래 삼배 땅 누시 차등에 아주 멍구도 봐 다 다르겠어 다르겠어 자 땅 때는 아주 뒤싸움을 땅 거래 말한 줄 다 대배 디지다 민대배 동해 디니가로 리아 日本이도 봐 조 류소로 땅배 디두지 다양 조 이루 똑바로 땡땡이기 디두지기 니도와 지단 배지 둔두조리 디니가로 배지 요래 리디인에 다 밀리야 이루디 지금 그게 남바로 똑배 지금 똑주시야 선생님도 지금 남도기 대주로고 숙취하지 차오로 중국에 인류 대체기 달라 땜베 디두고 소화디 땜데 숙차요래 너는 민 남주 자라 땜에 아니 샘기 디두 디 샤라브게 있다 펄부처부 여다베지 누가 다디시 응급이네 쓰러보다 뼈는 거는 저 저기 류소로 땜베 디두지다 샘소로 땜베 디두지 여다베디 뼈는 거는 저 류소 저기 대화 스네민도 간다 드레베나 르조 대화로 지 영심에 그도라 셈라 미드오 쳔부여 돼야 양나 르조 동에 영심에 그라 셈라베 지 이 쳔베 지다베 대념 쳔부여 돼봐 니 아주 누구도 봐 그래서 난 되게 르조로 대비 뒤도 지다 소에니 에 가서 그게 에 이루를 대비 뒤도 지니 예배 도시에 두고
0: So here in this

0: Since Vinaya practice, the monastic practice, is common to many Buddhist denominations such as Theravada, Tibetan, and so on, I feel that it is, you know, this issue of reform
1: and
0: in
1: Chinese
0: certain
1: tradition. Chinese
0: and also in Chinese tradition. So this issue, this question of introducing modification in some aspects of the Vinaya practice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cussed and thought through by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other traditions as well. And by doing a thorough research in their own tradition and trying to see what are the general rules and what exceptions are there, and also how can w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 and cultural context, what kind of modifications are necessary and what kind of modifications can be adopted and so on. So these are matter that needs serious thought.
1: Chanida, ta sanga ge shung na ne lagu ra ji sanga la me shung na le bi ne ani mi de ge wa ge bu da yu shan che che dan de ne ma chen ho shi ba shen shi de la ba cha on re dan de ne ri ge de an de de ge ri ge pu mo shen song de de ge ta ba sa 진변에 자 전에 이미 인도산에 다 안다디 릭 다 숨비에 바래 다 릭리아 제 년도 대비 숨네 엔다 뭐네시 다 카유 라유 릭 숨도 와 다네 배 야오래 에네 진 두중 초시 전에기 내야 파괴 릭실 내야스 에네 그게 에네 다 두벌로 잡아 전에 지기 다 파괴 릭실세네 가당가란즈 자주 오메타네 다 람고메 똑바게야기 다 그게 시루칭에 된대기다 타네 직 박배 직시사 숨도와 자 다 되네야 아니 지 좀도 고메 나리야 아니 샘잠베 그돌라 아니 어다 사미 샘기 사베 다다지 계획이 야지 거 야마세바 디네걸라 러시네리다 디사인도잖아 아니
2: Genuine 人心内路的心道的那个落地，啊，告诉我这个，什么，对对对，告诉我这个内路通完了，这个地方的几个月的，看到有人，啊，当地那个七十六路差的个月的，所以，当人心内路了，七十六路，人心内路了，梦想七十六路，准备往个，那个恰当个来十个月吧，印度站呢，当，等等这边人心内路七十六路通完了落地个，哎呢，告诉我这个跨了。
1: 但是我考虑了这样，那边恰当的向往了，他也是不自由的。像今天印度人心养的是越不严重，哎呢，告诉我怎么帮别人养的是用个药的，但得了呀，让谁给他家方面养的严重，啊，但得了养的特殊些，印度啥呢？明天别养的是呢，那养的去稀疏那种，这里意思。像今天印度，看到什么电动的了呀，做广播线，什么电动的要广播线呢？
0: 这么的家吧，这么麻烦的事情，你得了人心得了一下。哎呢，告诉我这个，女性上级的工作中，女性的，告诉我，他军事上的，你这个概念呢，研究的深入什么意思？So this expression, noble son and noble daughters, also connote

0: 마다 샹 하고 마다 나창에 댄지는 누구 믿어 봐. 알아 댄지 댄으로 마시네. 댄지 근주가 사다고 좀 저러시도 시기도 봐. 자, 근데 이번 인도 산에 다 간다. 아, 자와 독사디 난 나란즈 차단디 매버서고 그래. 차단 매버서야 알아야. 차단 매버를 줄지스 렘니 차단 매버 쳐고야 말이야. 단로는 겨자네. 빼나지 탑지 샤려야. 란지면 진비 진진 메바소야리야 대다 직단 진단 겨워서 걸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라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수수 심에 저기 랑 타치도 베 제면지 베 진지 수충도 되게 하래 다가는 신기 등진 걸로 달래야 메다고 건별로 그제게 그 군지 치료 심에 저기 코다 진단 겨워 인데게 등진 걸로 수충도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에 차당이 싸워놓고 댄진 투드르잖아요. 그 댄진 매바 차야래야. 그 댄진당 진단 개의 로직 사도 죽 사도 뛰 뛰어버들로 군지 댄베 터네. 애니 댄진을 이제 뭐 두주 마다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이번 연도 나란서다 차당으로 마치 공기 유태래야. 신당 그리스도 와.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유태래 신당 그리스도 와. 딱 뛰어가서 심주 셔버래. 뛰 심주 셔나? 차다 마지에 내가 레에 대난다 여래디 이네 유딩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네 텔레 옆에 즉 땡카르 진대베 즉 해지 여말에 다 차다 집에 내가 올라 철유다 등유 텔레야 전등네 댐베 이동 즉다 댐베 이동 용 즉 쑥 타고 즉 다 가서 올려 해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치즈 차로는 신지 치즈 샤 샤오는 신 르파지 신주로 슉 전부 줘야 되지 이 패지가 아주 싫어야 돼 난 네 사람 당원다 난 네 사람 당나 야 나 동원이 고민할 수 있는데 난 내가 할 수도 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 할 수도 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ware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affirmed by our own experience, attested to by our own experience. We touch something, we get hurt, and we experience pleasure and so on.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not being disputed. And then one might ask, if that is the case, if I eat something, I feel less hungry. If I'm thirsty, I drink something, it quenches my thirst. Things do exist. Why don't we leave them alone? Why do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mplex thought processes, trying to understand in the man the actual reality in which they do exist. So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y? What is the whole point? What is the whole purpose of delving into this complex analysis, thought processes? He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contemplate on a passage from Buddha's own scripture, where. This is in the Samadhi Raja Sutra, the King of Meditation Sutra, where Buddha says that there are in the world people who have deep meditative absorptions and so on, yet these practices do not quell, these practices do not calm or overcome graspings at self-existence. And also in our own case, in our daily spiritual practice, we recite mantras, we do deity visualizations and so on, but none of these actually can count